0: 로비와 달인이 인사하러 건너와.
1: 미니만 도와 하스코 디베히 FM 옹게네스테니
0: 도움 미 로비 마게
2: ಮಿನಿವನ್ ದುವಹಾಗುಳೆ ತಫಾತ್ ಮೌಲೂಮಾತ್ತಕ ಎಹುಂತೆರಿಂಗೆ ಬ್ಯಾವೆರು ಮಾಯಕು ಸ್ಟುಡಿಯೋಯಿಂ ವಗುತು.